0: 다시 나가면 돼요. 언카 가나고 우린 노바이 어디 가 가나 가 얘나 얘나 얘나 가 얘나 가 얘나 가 얘나 가 오백나 마 봄비야.
1: Noi ci avviciniamo in musica ai titoli del radiogiornale delle 8:30 con un brevissimo brano Frobe Noble di Olly Julian.